또 베토큰 측에 바좀더 클레이튼 싱클레어 스튜어트 개막진 보이저 개우진 위자비치마간 찰스 루드 코보슴게 알렉스 러클레어 고이원스 개우제 앞다 지시가지가 젠트메게유드 바즈몬 워지금스웨 지뮤비엑 니베치 롱챕 개우 와프챔 윙고츠 베타크스나 네그노 제유에스나 노츠게 와프챔 비즈고스 베토난 바츠간 네우지시가지 워지금스웨 니베치 롱챕

0: 그래, 제인아. 어때서 이거 이거 이거 좀 나나 좀 숨든 시야 이거 제 지금 해야지.
1: 그래, thank you.
2: 그만 해, 제인 보이저가 배터 그 지금 하기나 시티 시티 시티에서 지든 아이야. 우대하이야. 아이 가위치와도 데이데세 옐로나이프 아트쿠지기 아이 모마그노도 넴치와즈는 미에운 해 미에운 해 드바즈몬 아이 해 미가즈 버티트다군 아이 해 미에운 해 넴치와즈난 아이 해 그때지가 지고이지 아이 모둠 스티 넴치와즈난 아이 해 넴치와즈는 게가 원어보이안 그이 먹먹 아이 나스타드 스티타군 이게 후이 지고이가 아이 모티게 단데게 지지시트 스테임드게 아이 에이아웃게 아이 해 아뜸게 게 단데지 지시미오나 나그치 단데지 지시 미우그누에메디게 민지디안 넴치와즈는 가 원어보이안 아이 뉴게즈 웨이즈 가위트만지까지 봐야 이 모든 그야 오해나 그모나 이제 배덤 그거는 와이해 롤라 양 아 에너그모트 그것은 가디 주의 오는 그모 from down here 이 생각해요.